0: 거로 또 소소 기타 류 동방 접시 니 텅부 중나 데 하기 살 동안 민들
1: 今年在建党105周年之际，普马江塘乡党委被评为全国先进基层党组织。这份荣誉是对274名基层党员默默坚守的肯定。
2: 我真你是海拔最高的边境乡。
1: 当云端之乡普马江塘这首专门为普马江塘创作的歌曲缓缓唱响，坚守在这里的心跳相融相依，是他们以赤诚坚守让这片土地生生不息。

0: 차단장님.
1: 김중이 형, 또 무슨 일이야?
0: 오늘 중공군 포격이 어딘가 특별해서 말입니다. 사단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1: 포격 다 멈췄잖아.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새 사단장 오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. 자, 빨리 움직여. 어?
0: 사단장님!
2: 괜찮아. 어?
0: 마셔. 괜찮아.
2: 일로 와, 마셔. 아, 앉아. 어? 이발 진짜 오늘 쥐새끼 같은 중공군 때문에 먼지만 존나게 먹었다 진짜. 어?

0: 소령 김인표.
1: 오늘 중공군의 포대 심상치 않았어.
2: 지금 토착해 있는 애새끼들 모두 데려가서
1: 당장 참호부터 수리하고 계속해서 진지 잘 지키고 있어.
0: 아, 족같네 진짜. 야, 참호 공사하러 가자. 씨발.
3: 네.
0: 아, 귀찮아 진짜.
4: 军长想要的效果，下一轮火力覆盖，将极大的杀伤敌人火力，为坑道部队收复阵地创造有利条件。 段先锋呼叫炮兵，我在597高地观察到，敌人正在加固阵地。
5: 再来一轮火力覆盖。